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네팔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지금까지 양국에서 총 586명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 네팔에서는 1,900명 이상이 실종된 상황이며 일본인 5명과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대량의 토사 등이 강을 차단해 생겨난 것으로 보이는 자연댐 호수가 확인돼 2차 재해 위험도 지적되는 등 구조 활동은 난항 중입니다. 네팔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는 지난 26일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네팔에서는 중부 라수와 지역에서 대량의 토사와 물이 유입됐습니다. 네팔의 재해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579명의 사망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실종자가 크게 늘어나 1,924명에 달합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네팔에서 투어에 참가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일본인 5명과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네팔과의 국경을 따라 이어진 티베트 자치구의 르카처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중국 국영 매체는 지금까지 7명이 사망하고 554명이 실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1: 미국 FRB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워시 의장은 28일 서부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강연하고 FRB가 지금 가장 주력해야 할 것은 물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상태가 이어진다면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고도 발언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시사했습니다. FRB의 워시 의장은 서부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강연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강연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 개인 소비는 견조하고 고용도 매우 안정적이라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물가에 대해서는 목표인 2%의 인플레이션율을 웃돌고 있어 FRB가 지금 가장 주력해야 할 것은 물가 문제라고 말해 고물가 대응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강조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또 인플레이션율이 목표를 향해 명확하고 충분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고 말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시사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재가속에 대한 경계감에서 FRB가 이르면 연내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뿌리 깊습니다. 또 FRB 내부에서도 조기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워시 의장이 이끄는 FRB가 연내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0: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삼림 화재가 발생한 데 따라 고이즈미 방위상은 국제긴급원조활동으로서 현지에서 진화활동을 하기 위해 자위대 부대를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8일 오후 기자단에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삼림 화재가 발생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뢰를 받아 국제긴급원조활동으로 현지에서 진화활동을 하기 위해 자위대의 부대 파견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육상자위대의 헬기 3대를 실은 해상자위대의 수송함이 인도네시아를 향해 출발합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위성, 자위대로서 재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의 사람들을 위해 피해 확대 방지를 목표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지울 수 있는 볼펜을 판매하는 필기구 제조사 파일럿 코퍼레이션이 한국 제조사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재판에서 도쿄지방재판소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입과 판매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파일럿 코퍼레이션은 쓴 글자를 전용 고무로 문지르면 지울 수 있는 볼펜을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한국 필기구 제조사 크라운 볼펜의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수입과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제조사 측은 특허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고 일본에서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지할 필요는 없다며 재판에서 다투어 왔습니다. 28일 판결에서 도쿄지방재판소의 시부야 가츠미 재판장은 한국 제조사 제품은 글씨를 지우기 위해 마모성이 낮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일럿 측의 특허 범위 내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제조사는 제품의 선전을 위해 일본 전시회에 출품한 적이 있어 특허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품의 수입과 판매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1: 한국에서 말과 관련된 일에 대해 배우고 있는 고등학생이 일본 전국의 공립고등학교에서 유일하게 경주말을 생산하는 신히다카초에 있는 고등학교를 방문해 말을 통해 교류를 깊이 했습니다. 홋카이도 신히다카초에 있는 시즈나이 농업고등학교를 방문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기수나 조교사 등 말에 관련된 일에 대해 배우고 있는 한국 경마축산고등학교의 학생 12명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처음에 부지 안에 있는 마구간을 방문해 농업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어린 말을 끌며 걸었습니다. 그 후 교내에서 서로의 고등학교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장래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등을 이야기하며 말의 화제를 통해 교류를 깊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남학생은 일본 경마에 대한 이야기 등을 하며 교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시즈나이 농업고등학교의 남학생은 한국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며 말의 기분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0: 세계 4대 테니스 대회 중 하나인 전미오픈 남자 단식 예선 3차전에서 이번 시즌을 끝으로 현역 은퇴를 표명한 니시코리 케이 선수가 20세 사카모토 레이 선수에게 스트레이트로 패해 현역으로는 마지막인 4대 대회의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현역 은퇴를 표명한 한때 세계 랭킹 4위였던 36세 니시코리 선수는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전미오픈 남자 단식에 주최자 추천으로 예선부터 출전하고 있습니다. 니시코리 선수는 28일 현역으로는 마지막이 되는 4대 대회 본선 진출이 걸린 예선 3차전에서 사카모토 레이 선수와 대전했지만 스트레이트로 패했습니다. 니시코리 선수를 꺾은 사카모토 선수는 처음으로 전미 오픈의 본선 진출이 결정됐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쿄전력은 원전 사고로 핵연료가 녹아버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3호기 원자로 바닥에 최대 약 3m의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멜트다운이 일어났던 1호기부터 3호기에서 원자로 바닥 부분의 자세한 상황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0: 총무성이 28일 발표한 도쿄 23구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가 2025년 평균을 100으로 했을 경우에 속보치로 102.3을 기록해 작년 동월 대비 1.8% 상승했습니다. 주요 항목에서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이 3.6% 상승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1번 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확실히 외워버리세요.
0: 오늘은 제26과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미야, 가이또, 집주인 하루상은 공원에 오하나미, 벚꽃 구경을 왔습니다. 오하나미는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즐기는 봄철 풍습인데요. 벚꽃을 보면서 산책하거나 벚꽃나무 아래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죠. 탐과 그 일행은 돗자리를 깔고 벚꽃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0: 그럼 제2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4: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가이토가 돗자리 한가운데에 도시락을 늘어놓고 말합니다.
2: 오벤토다요.
0: 도시락이야.
2: 僕가 作ったんだ. どうぞ.
0: 내가 만들었어. 자.
1: 색깔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감격한 미야가 말합니다.
3: 기래.
0: 예쁘다.
1: 탐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놀랍니다.
3: すごい.
0: 대단하다.
3: い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탐은 먼저 계란말이를 먹습니다.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1: 미야가 말합니다.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0: 카이토는 정말 요리를 잘하네.
1: 카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0: 나 셰프가 되고 싶어.
1: 미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4: 이네.
0: 좋지.
1: 셰프가 되고 싶다는 가이토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가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4: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卵焼き는
0: 이 계란말이입니다.
5: 卵焼き
0: 계란말이는 푼 계란에 맛국물과 설탕 등을 넣고 돌돌 말면서 굽는데요. 도시락 반찬으로 안성맞춤이죠.
5: 아마쿠테의
0: 원형은 이 형용사인
5: 아마이,
0: 달다입니다.
5: 오이시는
0: 맛있다지요.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개 이상의 형용사를 연결하는 표현입니다. 이 형용사의 경우는 끝에 이를
5: 그때로
0: 바꾸면 됩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아마이를
5: 아마쿠테로
0: 바꾸고
5: 오이시를
0: 연결해서
5: 아마쿠테 오이시라고
0: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아마쿠테 오이시이데스. この卵焼き 아마쿠테 오이시이데스.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공원을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上野公園どうでしたか?
7: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上野公園どうでしたか?
1: 上野公園 어땠어요?

0: 우에노공원은 우에노 공원, 도쿄에 있는 큰 공원이죠.
1: どうでしたか?는
0: 어땠어요? 과거의 소감을 묻고 있습니다.
2: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3: 넓고 예쁘고 아주 좋았어요.
1: 広くて는
0: 이 형용사
1: 広い
0: 넓다를 뒤에 오는 형용사로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1: 綺麗で는
0: 나 형용사
1: 綺麗な
0: 예쁘다를 다음에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나 형용사를 다음 형용사로 연결할 때는 나를 떼고
1: で를
0: 붙입니다.
1: とても良かったです.는
0: 아주 좋았어요입니다.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느낀 점을 말해 볼까요? 고양이 모양의 장식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작고 귀엽네요 라고 말해 보세요. 작다는
1: 지사이, 지사이.
0: 귀엽다는
1: 가와이이, 가와이이
0: 입니다. 맨 끝에 동의를 구하는 네를 붙여서 말해 보세요. 자, 해 보세요.
2: 지사쿠테 가와이이 데스네. 小さくて可愛いですね.
0: 여러분이 일본 전차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정확하고 편리하네요 라고 말해 보세요. 정확하다는
1: 正確な, 正確な.
0: 편리하다는
1: 便利な, 便利な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4: 正確で便利ですね。正確で便利ですね。
3: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도시락을 꺼내놓으면서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どうぞ.
1: どうぞ.
0: 는 자, 드세요. 여기 있어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식사 같은 걸 권할 때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허가를 구하거나 뭔가를 건네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3: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どうぞ.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お弁当だよ. 僕が作ったんだ. どうぞ.
6: きれい.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5: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6: いいね.
7: はるさんの知恵袋.
3: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벚꽃 구경, 오하나미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서는 3월부터 5월경에 걸쳐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벚꽃이 피는데요. 벚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각지의 개화 예상이나 개화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 정보를 봐가면서 벚꽃 구경을 가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많죠.
3: 그렇군요. 다들 어떤 곳에서 오하나미를 합니까?
0: 가까운 공원이나 벚꽃 가로수 아래를 걷기도 하고 벚꽃 명소까지 일부러 보러 가기도 하는데요. 도쿄에서는 우에노 공원이나 신주쿠 교엔 같은 데가 벚꽃 구경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스미다가와 강이나 메구로가와 강가의 벚꽃 가로수도 인기가 있습니다. 조명을 받은 밤 벚꽃도 정취가 있어 볼만하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0: 6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충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유독 관광정보와 저희 NHK월드재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새로운 콘텐츠 많이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앞부분에서 저희가 태풍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은 지난 13일 저녁부터 이 도쿄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치바현에서 정말 많은 비가 내려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 네, 이 치바현에서는 지난 13일 저녁 이후에 이 선상 강수대가 아주 여러 곳에서 잇따라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14일 아침에 걸쳐서 22개 지자체에 레벨 5의 폭우 특별 경보가 또 그리고 6개 시에는 레벨 5의 토사재해 특별 경보가 한때 발표됐습니다.
0: 네, 치바시에서는 불과 12시간 정도에 이 평년 8월 한달 분의 약 3배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1: 네, 정말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내렸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많은 인적 피해와 또 재산 피해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 뉴스에서도 피해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계속 그 다음 날도 더 많이 피해가 있었고 이런 또 인명 피해도 많았다 이런 뉴스를 전하면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저희 방송과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전해드리는 뉴스만으로는 정말 바로바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 피해 상황의 변화가 아주 컸었습니다.
1: 네, 이번 폭우로 치바현에서는 침수된 면적이 적어도 이 도쿄의 순환선이죠. 야마노테 선의 안쪽의 절반에 해당하는 31제곱킬로미터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측량회사의 분석으로 밝혀졌는데요. 야마노테 선이라고 하면 도쿄의 중심부를 달리는 이 JR 종일본의 순환 전철입니다. 네, 이거 거리가 약 34.5km이고요. 각 1시간 사이에 한 바퀴 돌수 있는 그런 노선이죠. 이 야마노테선의 안쪽 면적의 약 절반에 상당하는 부분이 침수됐다고 하니까 정말 그 피해가 엄청났다 이런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지난달 28일에 발생했던 쿠마모토 지진, 그리고 이번에 치바현의 이 폭우로 많이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들 지금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시고요. 어려운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저희들도 함께 기원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앵까 마을의 앵까리이신 이종풍님으로부터 정말 반가운 근황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서울 앵까 마을 카페지기 앵까리 이종풍입니다. 이재욱 아나운서님, 이충경 아나운서님, 오래간만입니다. 이달 8월 정기 모임에서는 아주 귀한 분이 참석을 했죠. 다름 아닌 NHK 국제라디오 한국어 방송에도 수차례 출연했던 자포니즘 연구가인 이주영 작가가 서울 앵까 마을을 탐방해서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처음 방문인지라 궁금한 점이 있다 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먼저 제가 앵까를 접하게 된 계기부터 서울 앵까 마을 개설까지 여러 가지 활동 등등의 이야기를 했지요. 인터뷰 내용은 이주영의 자포니즘과 현대 일본 사회라는 테마로 시사 일본 연구소와

0: 시사 리빙 신문의 칼럼에 올린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울 앵커 마을의 광고 효과도 좀 있겠지요? 기대해 봅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내용은 일본의 작곡가 히사이시조의 대담집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듣는다는 전체 표지 문구가 있다고 하고요. 서울 앵커 마을은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부른다라는 문구로 시작해서 일본 문화가 해외에서 외국인들과 공존하고 활용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현상으로서 한국 시니어들의 일상을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서울 앵커 마을이 본보기라면서 이 좀 독특한 취미활동인데 이런 동호회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회원들이 일본어로 앵커 부르는 노래 실력도 대단하고 또 일본어도 아주 능숙하다며 칭찬 일색이어서 아주 고무되었습니다. 이주영 작가님이 바쁜 시간에 정기 모임 끝나고 티타임까지 함께했지요. 이상으로 8월 정기 모임 사연이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영 작가님이 또 여기 앵커마을까지 가셨네요.
1: 그러시군요. 아 여기에서 이주영 작가님도 그러면은 앵가를 부르셨을까요? 아니면은 샹송을 부르셨을까요?
0: 글쎄요. 아마 양쪽 다 뭐 일본 전문가이자 또 프랑스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1: 네.
0: 실제 실력은 있으실 건데 다 부르셨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1: 네.
0: 야, 아무튼 저희들도 사실 그 꼭 가보고 싶고 아니면 이종풍님 일본에 오시면 꼭 예, 여쭤보고 싶은 사연을 내용을 우리 이주영 작가님께서 네, 대신 물어보시고 소개해 주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1: 네, 인터뷰해 주신 그 내용도 혹시 저희들에게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들에게도 꼭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마치 그 이주영님께서 우리 하나카페의 그 대사, 홍보대사 역할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네, 앵까리 예, 이종풍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 대구광역시에 사시는 저희의 열렬한 애청자시죠. 구원모님으로부터 받은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모님은 7월 13일에 낭종 제거 수술을 받으시고 또 지난주에는 수술한 부위에 실밥을 풀었다라고 하는 사연을 보내주셨었습니다. 네, 이전처럼 전시회 그리고 미술전 참관도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서 많은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두 통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NHK 올드재팬 한국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7회 국제서화 교류전 및 제10회 대한민국 청년 작가 선정전에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대구 서단 발전과 한국, 중국, 대만 간의 상호간 우호증진을 바탕으로 양국의 서화 교류를 통해서 민간 외교는 물론 문화예술, 관광 등 양국 작가들이 상호 왕래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국익과 그리고 대구의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리라 기대하기 위해서 기획된 전시입니다. 촬영한 전시 작품은 참고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끝이라고 보내주셨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네. 작품 사진들을 보내주셨죠?
1: 네, 뭐 40장 정도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보니까 여기 네. 서화전답게 서예의 액자 같은 것도 있지만 또 풍경화 같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뭐 달마대사 같은 분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아유 정말 다양한 그림들과 서예 작품들이 있네요.
1: 네, 아무래도 이 한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대만. 여기에서는 서예가 공통적인 문화라고 할까요? 이렇게 같이 같은 문화권에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에 이렇게 서화를 모아놓은 전시회 아주 뜻깊은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동양화 아니면 또 서예 그래서 흑백만인가 그랬더니 그림은 아주 컬러풀하고 굉장히 물론 서예 작품들은 다 흑백이지만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정말 볼만하고 멋진 작품들이었습니다.
1: 네, 이렇게 사진도 다 함께 보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네, 오늘은 일본 여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키타현의 오오마가리 불꽃놀이 대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오마가리 불꽃놀이 대회는 정식으로는요, 전국 불꽃놀이 경기 대회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제98회를 맞이합니다. 이 대회는 단순히 관광객을 즐겁게 하는 그런 불꽃놀이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 불꽃을 만드는 불꽃 장인들이 각자의 솜씨를 겨루는 1년에 한번 있는 정말 큰 무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이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는 거예요.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 작품으로서의 이 불꽃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불꽃놀이를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0: 저는 이제 일 역시 도쿄에서 제일 유명한 스미다가와 불꽃놀이
1: 네.
0: 직접 가서 봤습니다. 꽤 오래됐죠.
1: 네.
0: 오래됐는데 지금은 못갈 거예요. 근데 일본은 여름이 불꽃놀이 도쿄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 그렇죠.
0: 이
1: 네.
0: 오마가리 불꽃놀이는 못 가봤는데요. 제가 뉴스나 테레비에서 소개를 많이 해서 봤는데 저도 이제 스미다가와나 이런 아니면 뭐 테레비에서 많이 봤는데 이 오마가리 불꽃놀이에 제가 인상이 가장 남았던 것은 역시 뭐 엄청난 다양한 불꽃들이 그 쏘아 올려지고 밤하늘에 수를 놓는데 여기는 거의 마지막쯤 되면 꼭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가로로 옆으로 굉장히 넓게 퍼지면서 거기서 마치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그런 아주 느낌의 불꽃놀이를 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곳과 좀 색다르고, 물론 다른 곳도 다 멋있지만, 굉장히 인상에 남는 그런 불꽃놀이입니다. 그래서
1: 네.
0: 올해는 98회, 거의 100회에 가까워졌는데요. 이 전국 불꽃놀이 경기대회 8월 29일 토요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1: 네, 이 불꽃이라고 하면 밤하늘에 쏘아져 올리는 아름다운 불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이 전국 불꽃 경기대회에서는 낮에 쏘아 올려지는 이 히루하나비라고 해서요. 해가 지기 전에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꽃 경연 대회로서는 이와 같이 하는 거는 일본에서 유일한데요. 이빛 대신에 연기의 색채와 변화하는 모습으로 매혹적인 불꽃을 서로 겨룬다고 합니다. 섬세하면서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얼마나 색채를 선명하게 표현해 내느냐가 이 불꽃 장인들의 실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이 히르 하나비. 그러니까 낮 불꽃이죠. 여기서 오후 5시 10분부터 6시까지 개최됩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이 밤불꽃 요루하나비라고 해서 직경 30cm 정도의 불꽃 두 발과 그다음에 2분 30초간에 이 불꽃 장인들이 각자 창작한 이 창조 불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서로 경연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 소개에 따르면요. 색깔, 소리, 리듬, 입체감 등을 잘 조합해서 2분 30초 동안의 이 구성과 연출을 통해서 기술과 창의성을 담고 또 불꽃 이름으로 표현한 이 세계관을 밤하늘에 묘사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불꽃이 주역인 밤하늘의 쇼가 됩니다.
1: 쏘아 올려지는 불꽃 수는 약 18,000발이라고 합니다. 이 주최자가 준비한 공식 관람석의 판매는 지난달에 끝났는데요. 나머지는 이 행사장 부근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보는 그런 식으로 관람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이 도쿄에서 오마가리까지는요, 아키타 신칸센 고마치 호를 타면요, 한 3시간 15분 정도로 갈아타지 않고도 한 번에 갈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식 관람석이 이미 매진됐기 때문에 계속 서서 불꽃놀이를 보는 것은 좀 지칠 수도 있겠네요.
1: 네, 그래서 NHK에서는요, 국내 방송으로 BS, 그러니까 위성 TV에서 29일 오후 6시 50분부터 생중계로 이 불꽃놀이를 방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일본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꼭 NHK BS로 생중계로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저도 이제 올해도 역시 못 가고 좀 생중계 방송을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올해는 또 어떤 감동과 장관을 우리에게 선사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0: 네, 이 오마가리 불꽃 대회를 보시고자 하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인터넷 검색 사이트, 예를 들어서 구글 검색으로 한글로 오마가리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스페이스를 띄고 영문으로 NHK라고 입력을 하시면 2022년과 2023년의 불꽃놀이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화면 오른쪽 위에 언어에서 영어 홈페이지로 바꿔서 화면 오른쪽 위에 나오는 검색창 Search NHK에서 영문으로 오마가리라고 입력을 하시면 작년 불꽃 대회 영업한 짧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올해 오마가리 불꽃 대회가 끝나면은요, 짧은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 PD에게 저희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오늘 관광 정보는 8월 29일 토요일에 개최되는 오마가리 불꽃 대회 제98회 전국의 불꽃 경기 대회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1: 네, 이어서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최근에 게재한 콘텐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최신 뉴스 코너 아래에는 일본의 다양한 장르의 정보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 코너가 있습니다. 게재된 지 3개월이 되면 원칙적으로 게재가 종료되기 때문에 아직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제목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먼저 빛의 벼이삭이 빛나는 간토 축제 열려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복도에서 걸레질 경주라는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어서 가가와현 마루가메시 부채 생산이 절정 맞아.
1: 네, 그리고 히로시마 원폭 투하 81년 평화 기념식 열려.
0: 네, 그리고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의 최신작 발매라고 하는 짧은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최신 방송 코너에서는 전에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접속자들이 많은 인기 콘텐츠가 있습니다. 예술과 환대, 환거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예, 좀처럼 그 일반 공개되는 일이 없는 이 귀중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NHK 월드 재팬에서는 여러 콘텐츠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NHK 월드 재팬 하나 카페 저희 방송은 무료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하나 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이나 감상 아니면 궁금하신 점, 근황 보고도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저희 방송에서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0: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카페 등 프로그램과 컨텐츠에 관한 감상 그리고 사연은 기존의 메일 보내기에서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 아니면 하나 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들 이제 거의 여름 휴가도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요. 휴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저희 방송에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작별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네팔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지금까지 양국에서 총 586명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 네팔에서는 1,900명 이상이 실종된 상황이며 일본인 5명과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대량의 토사 등이 강을 차단해 생겨난 것으로 보이는 자연댐 호수가 확인돼 2차 재해 위험도 지적되는 등 구조 활동은 난항 중입니다. 네팔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는 지난 26일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네팔에서는 중부 라수와 지역에서 대량의 토사와 물이 유입됐습니다. 네팔의 재해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579명의 사망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실종자가 크게 늘어나 1,924명에 달합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네팔에서 투어에 참가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일본인 5명과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네팔과의 국경을 따라 이어진 티베트 자치구의 르카쩌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중국 국영 매체는 지금까지 7명이 사망하고 554명이 실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1: 미국 FRB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워시 의장은 28일 서부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강연하고 FRB가 지금 가장 주력해야 할 것은 물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상태가 이어진다면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고도 발언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시사했습니다. FRB의 워시 의장은 서부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강연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강연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 개인 소비는 견조하고 고용도 매우 안정적이라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물가에 대해서는 목표인 2%의 인플레이션율을 웃돌고 있어 FRB가 지금 가장 주력해야 할 것은 물가 문제라고 말해 고물가 대응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강조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또 인플레이션율이 목표를 향해 명확하고 충분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고 말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시사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재가속에 대한 경계감에서 FRB가 이르면 연내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뿌리 깊습니다. 또 FRB 내부에서도 조기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워시 의장이 이끄는 FRB가 연내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0: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삼림 화재가 발생한 데 따라 고이즈미 방위상은 국제 긴급 원조 활동으로서 현지에서 진화 활동을 하기 위해 자위대 부대를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8일 오후 기자단에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삼림 화재가 발생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뢰를 받아 국제 긴급 원조 활동으로 현지에서 진화 활동을 하기 위해 자위대의 부대 파견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육상 자위대의 헬기 3대를 실은 해상 자위대의 수송함이 인도네시아를 향해 출발합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위성, 자위대로서 재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의 사람들을 위해 피해 확대 방지를 목표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지울 수 있는 볼펜을 판매하는 필기구 제조사 파일럿 코퍼레이션이 한국 제조사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재판에서 도쿄지방재판소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입과 판매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파일럿 코퍼레이션은 쓴 글자를 전용 고무로 문지르면 지울 수 있는 볼펜을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한국 필기구 제조사 크라운 볼펜의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수입과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제조사 측은 특허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고 일본에서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지할 필요는 없다며 재판에서 다투어 왔습니다. 28일 판결에서 도쿄지방재판소의 시부야 가츠미 재판장은 한국 제조사 제품은 글씨를 지우기 위해 마모성이 낮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일럿 측의 특허 범위 내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제조사는 제품의 선전을 위해 일본 전시회에 출품한 적이 있어 특허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품의 수입과 판매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0: 한국에서 말과 관련된 일에 대해 배우고 있는 고등학생이 일본 전국의 공립고등학교에서 유일하게 경주말을 생산하는 신히다카초에 있는 고등학교를 방문해 말을 통해 교류를 깊이 했습니다. 홋카이도 신히다카초에 있는 시즈나이 농업고등학교를 방문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기수나 조교사 등 말에 관련된 일에 대해 배우고 있는 한국 경마축산고등학교의 학생 12명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처음에 부지 안에 있는 마구간을 방문해 농업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어린 말을 끌며 걸었습니다. 그 후 교내에서 서로의 고등학교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장래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등을 이야기하며 말의 화제를 통해 교류를 깊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남학생은 일본 경마에 대한 이야기 등을 하며 교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시즈나이 농업고등학교의 남학생은 한국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며 말의 기분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1: 세계 4대 테니스 대회 중 하나인 전미오픈 남자 단식 예선 3차전에서 이번 시즌을 끝으로 현역 은퇴를 표명한 니시코리 케이 선수가 20세 사카모토 레이 선수에게 스트레이트로 패해 현역으로는 마지막인 4대 대회의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현역 은퇴를 표명한 한때 세계 랭킹 4위였던

0: 36세 니시코리 선수는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전미오픈 남자 단식에 주최자 추천으로 예선부터 출전하고 있습니다. 니시코리 선수는 28일 현역으로는 마지막이 되는 4대 대회 본선 진출이 걸린 예선 3차전에서 사카모토 레이 선수와 대전했지만 스트레이트로 패했습니다. 니시코리 선수를 꺾은 사카모토 선수는 처음으로 전미 오픈의 본선 진출이 결정됐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쿄전력은 원전 사고로 핵연료가 녹아버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3호기 원자로 바닥에 최대 약 3m의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멜트다운이 일어났던 1호기부터 3호기에서 원자로 바닥 부분의 자세한 상황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0: 총무성이 28일 발표한 도쿄 23구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가 2025년 평균을 100으로 했을 경우에 속보치로 102.3을 기록해 작년 동월 대비 1.8% 상승했습니다. 주요 항목에서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이 3.6% 상승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1번 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확실히 외워버리세요.
0: 오늘은 제26과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미아, 가이또, 집주인 하루상은 공원에 오하나미, 벚꽃 구경을 왔습니다. 오하나미는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즐기는 봄철 풍습인데요. 벚꽃을 보면서 산책하거나 벚꽃나무 아래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죠. 탐과 그 일행은 돗자리를 깔고 벚꽃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0: 그럼 제2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4: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가이토가 돗자리 한가운데 도시락을 늘어놓고 말합니다.
2: 오벤토다요.
0: 도시락이야.
2: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0: 내가 만들었어. 자.
1: 색깔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감격한 미아가 말합니다.
3: 기래.
0: 예쁘다.
1: 탐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놀랍니다.
3: すごい.
0: 대단하다.
3: い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탐은 먼저 계란말이를 먹습니다.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조즈다네.
0: 카이토는 정말 요리를 잘하네.
1: 카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0: 나 셰프가 되고 싶어.
1: 미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4: 이네.
0: 좋지.
1: 셰프가 되고 싶다는 가이토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가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조즈다네.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4: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卵焼き는
0: 이 계란말이입니다.
5: 卵焼き
0: 계란말이는 푼 계란에 맛국물과 설탕 등을 넣고 돌돌 말면서 굽는데요. 도시락 반찬으로 안성맞춤이죠.
5: 아마쿠테의
0: 원형은 이 형용사인
5: 아마이,
0: 달다입니다.
5: 오이시는
0: 맛있다지요.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개 이상의 형용사를 연결하는 표현입니다. 이 형용사의 경우는 끝에 이를
5: 그때로
0: 바꾸면 됩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아마이를
5: 아마쿠테로
0: 바꾸고
5: 오이시를
0: 연결해서
5: 아마쿠테 오이시라고
0: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아마쿠테 오이시이데스.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공원을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上野公園どうでしたか?
7: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上野公園どうでしたか?
1: 上野公園 어땠어요?
5: 上野公園은
0: 上野公園 도쿄에 있는 큰 공원이죠.
5: どうでしたか?
0: 는 어땠어요? 과거의 소감을 묻고 있습니다.
3: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1: 넓고 예쁘고 아주 좋았어요.
5: 広くて는
0: 이 형용사
5: 広い
0: 넓다를 뒤에 오는 형용사로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5: 綺麗で는
0: 나 형용사
5: 綺麗な
0: 예쁘다를 다음에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나 형용사를 다음 형용사로 연결할 때는 나를 떼고
5: で를
0: 붙입니다.
5: とても良かったです는
0: 아주 좋았어요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느낀 점을 말해볼까요? 고양이 모양의 장식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가정해보세요. 작고 귀엽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작다는
5: 小さい 小さい
0: 귀엽다는
5: 可愛い 可愛い
0: 입니다. 맨 끝에 동의를 구하는 네를 붙여서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3: 小さくて可愛いですね。小さくて可愛いですね。
0: 여러분이 일본 전차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정확하고 편리하네요라고 말해 보세요. 정확하다는
5: 正確な 正確な
0: 편리하다는
5: 便利な 便利な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6: 正確で便利ですね。正確で便利ですね。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도시락을 꺼내놓으면서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どうぞ.
5: どうぞ.
0: 는 자, 드세요. 여기 있어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식사 같은 걸 권할 때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허가를 구하거나 뭔가를 건네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1: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どうぞ.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弁当だよ. 僕が作ったんだ. どうぞ.
3: 綺麗.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2: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3: いいね。
7: 하루상의지혜袋.
1: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벚꽃 구경, 오하나미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일본에서는 3월부터 5월경에 걸쳐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벚꽃이 피는데요. 벚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각지의 개화 예상이나 개화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 정보를 봐가면서 벚꽃 구경을 가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많죠.
1: 그렇군요. 다들 어떤 곳에서 오하나미를 합니까?
0: 가까운 공원이나 벚꽃 가로수 아래를 걷기도 하고 벚꽃 명소까지 일부러 보러 가기도 하는데요. 도쿄에서는 우에노 공원이나 신주쿠 교엔 같은 데가 벚꽃 구경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스미다가와 강이나 메구로가와 강가의 벚꽃 가로수도 인기가 있습니다. 조명을 받은 밤 벚꽃도 정취가 있어 볼만하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충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유독 관광정보와 저희 NHK 월드 재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새로운 콘텐츠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앞부분에서 저희가 태풍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은 지난 13일 저녁부터 이 도쿄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치바현에서 정말 많은 비가 내려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 네, 이 치바현에서는 지난 13일 저녁 이후에 이 선상 강수대가 아주 여러 곳에서 잇따라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14일 아침에 걸쳐서 22개 지자체에 레벨 5의 폭우 특별 경보가 또 그리고 6개 시에는 레벨 5의 토사재해 특별 경보가 한때 발표됐습니다.
0: 네, 치바시에서는 불과 12시간 정도에 이 평년 8월 한달 분의 약 3배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1: 네, 정말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내렸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0: 안쪽의 절반에 해당하는 31제곱킬로미터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측량회사의 분석으로 밝혀졌는데요. 야마노테선이라고 하면 도쿄 중심부를 달리는 이 JR 동일본의 순환 전철입니다. 네, 이거 거리가 약 34.5km이고요. 각 1시간 사이에 한 바퀴 돌수 있는 그런 노선이죠. 이 야마노테선의 안쪽 면적의 약 절반에 상당하는 부분이 침수됐다고 하니까 정말 그 피해가 엄청났다, 이런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지난달 28일에 발생했던 쿠마모토 지진, 그리고 이번에 치바현의 이 폭우로 많이 피해를 입으신 이주민들, 지금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시고요. 어려운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주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저희들도 함께 기원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앵까 마을의 앵까리이신 이종풍님으로부터 정말 반가운 근황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서울 앵까 마을 카페지기 앵까리 이종풍입니다. 이재욱 아나운서님, 이춘경 아나운서님, 오래간만입니다. 이달 8월 정기 모임에서는 아주 귀한 분이 참석을 했죠. 다름 아닌 NHK 국제라디오 한국어 방송에도 수차례 출연했던 자포니즘 연구가인 이주영 작가가 서울 앵까 마을을 탐방해서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처음 방문인지라 궁금한 점이 있다 하여서 인터뷰를 하면서 먼저 제가 앵까를 접하게 된 계기부터 서울 앵까 마을 개설까지 여러 가지 활동 등등의 이야기를 했지요. 인터뷰 내용은 이주영의 자포니즘과 현대 일본 사회라는 테마로 시사 일본 연구소와 시사 리빙 신문의 칼럼에 올린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울 앵까 마을의 광고 효과도 좀 있겠지요? 기대해 봅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내용은 일본의 작곡가 히사이시조의 대담집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듣는다'는 전체 표지 문구가 있다고 하고요. 서울 앵까 마을은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부른다라는 문구로 시작해서 일본 문화가 해외에서 외국인들과 공존하고 활용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현상으로서 한국 시니어들의 일상을 단면적으로 볼수 있는 서울 앵까 마을이 본보기라면서 이좀 독특한 취미 활동인데 이런 동호회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회원들이 일본어로 앵까 부르는 노래 실력도 대단하고 또 일본어도 아주 능숙하다며 칭찬 일색이어서 아주 고무되었습니다. 이주영 작가님이 바쁜 시간에 정기 모임 끝나고 티타임까지 함께했지요. 이상으로 8월 정기 모임 사연이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영 작가님이 또 여기 앵까 마을까지 가셨네요.
1: 그러시군요. 아,
0: 네.
1: 여기에서 이지영 작가님도 그러면은 앵까를 부르셨을까요? 아니면은 샹송을 부르셨을까요?
0: 글쎄요, 아마 양쪽 다뭐 일본 전문가이자 또 프랑스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뭐다
1: 네.
0: 실제 실력은 있으실 건데 다 부르셨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1: 네.
0: 야, 아무튼 저희들도 사실 그꼭 가보고 싶고 아니면 이종풍님 일본에 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은 사연을 내용을 우리 이주영 작가님께서 대신 물어보시고 소개해 주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1: 네, 인터뷰해 주신 그 내용도 혹시 저희들에게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들에게도 꼭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마치 그 이주영 님께서 우리 하나카페 그 대사,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네, 앵까리 이종풍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 대구광역시에 사시는 저희의 열렬한 애청자시죠? 구원모님으로부터 받은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모님은 7월 13일에 낭종 제거 수술을 받으시고, 또 지난주에는 수술한 부위에 실밥을 풀었다라고 하는 사연을 보내주셨었습니다. 네, 이전처럼 전시회, 그리고 미술전 참관도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서 많은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두통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0: NHK 올드재팬 한국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7회 국제서화 교류전 및 제10회 대한민국 청년 작가 선정전에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대구 서단 발전과 한국, 중국, 대만 간의 상호 간 우호 증진을 바탕으로 양국의 서화 교류를 통해서 민간 외교는 물론 문화예술 관광 등 양국 작가들이 상호 왕래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국익과 그리고 대구의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리라 기대하기 위해서 기획된 전시입니다. 촬영한 전시 작품은 참고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끝이라고 보내주셨네요.
1: 네, 많은 네. 작품 사진들을 보내주셨죠?
0: 네, 뭐 40장 정도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보니까 여기 네. 서화전답게 서예의 액자 같은 것도 있지만 또 풍경화 같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뭐 달마대사 같은 분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아유 정말 다양한 그림들과 서예 작품들이 있네요.
0: 네, 아무래도 이 한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대만 여기에서는 서예가 공통적인 문화라고 할까요? 이렇게 같이 같은 문화권에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에 이렇게 서화를 모아놓은 전시회 아주 뜻깊은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동양화 아니면 또 서예 그래서 흑백만인가 그랬더니 그림은 아주 컬러풀하고 굉장히 물론 서예 작품들은 다 흑백이지만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네. 정말 볼만하고 멋진 작품들이었습니다.
0: 네. 이렇게 사진도 다 함께 보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네, 오늘은 일본 여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키타현의 오마가리 불꽃놀이 대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 오마가리 불꽃놀이 대회는 정식으로는요, 전국 불꽃놀이 경기대회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제98회를 맞이합니다. 이 대회는 단순히 관광객을 즐겁게 하는 그런 불꽃놀이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 불꽃을 만드는 불꽃 장인들이 각자의 솜씨를 겨루는 1년에 한 번 있는 정말 큰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이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작품으로서의 이 불꽃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불꽃놀이를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1: 저는 이제 역시 도쿄에서 제일 유명한 스미다가와 불꽃놀이 네. 직접 가서 봤습니다. 꽤 오래됐죠. 네. 오래됐는데 지금은 못 갈 거예요. 근데 일본은 여름이 불꽃놀이 도쿄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0: 그렇죠. 네.
1: 오마가리 불꽃놀이는 못 가봤는데요. 제가 뉴스나 테레비에서 소개를 많이 해서 봤는데 저도 이제 스미다가와나 이런 아니면 뭐 테레비에서 많이 봤는데 이 오마가리 불꽃놀이의 제가 인상이 가장 남았던 것은 역시 뭐 엄청난 다양한 불꽃들이 그 쏘아 올려지고 밤하늘에 수를 놓는데 여기는 거의 마지막쯤 되면 꼭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가로로 옆으로 굉장히 넓게 퍼지면서 거기서 마치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그런 아주 느낌의 불꽃놀이를 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곳과 좀 색다르고 물론 다른 곳도 다 멋있지만 굉장히 인상에 남는 그런 불꽃놀이입니다.
0: 네.
1: 그래서 올해는 98회 거의 100회에 가까워졌는데요. 이 전국 불꽃놀이 경기대회 8월 29일 토요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0: 네, 이 불꽃이라고 하면 밤하늘에 쏘아져 올리는 아름다운 불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이 전국 불꽃 경기대회에서는 낮에 쏘아 올려지는 이 히루하나비라고 해서요. 해가 지기 전에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꽃 경연대회로서는 이와 같이 하는 거는 일본에서 유일한데요. 이 빛 대신에 연기의 색채와 변화하는 모습으로 매혹적인 불꽃을 서로 겨룬다고 합니다. 섬세하면서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얼마나 색채를 선명하게 표현해내느냐가 이 불꽃 장인들의 실력을 보여줍니다.

0: 주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이 히르 하나비, 그러니까 낮 불꽃이죠. 그래서 오후 5시 10분부터 6시까지 개최됩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이 밤불꽃 요루 하나비라고 해서 직경 30cm 정도의 불꽃 두 발과 그 다음에 2분 30초간에 이 불꽃 장인들이 각자 창작한 창조 불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서로 경연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 소개에 따르면요. 색깔, 소리, 리듬, 입체감 등을 잘 조합해서 2분 30초 동안의 이 구성과 연출을 통해서 기술과 창의성을 담고 또 불꽃 이름으로 표현한 이 세계관을 밤하늘에 묘사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불꽃이 주역인 밤하늘의 쇼가 됩니다.
0: 쏘아 올려지는 불꽃 수는 약 18,000발이라고 합니다. 이 주최자가 준비한 공식 관람석의 판매는 지난달에 끝났는데요. 나머지는 이 행사장 부근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보는 그런 식으로 관람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이 도쿄에서 오마가리까지는요, 아키타 신칸센 고마치 호를 타면요, 한 3시간 15분 정도로 갈아타지 않고도 한 번에 갈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식 관람석이 이미 매진됐기 때문에 계속 서서 불꽃놀이를 보는 것은 좀 지칠 수도 있겠네요.
0: 네, 그래서 NHK에서는요, 국내 방송으로 BS, 그러니까 위성 TV에서 29일 오후 6시 50분부터 생중계로 이 불꽃놀이를 방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일본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꼭 NHK BS로 생중계로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저도 이제 올해도 역시 못 가고 좀 생중계 방송을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올해는 또 어떤 감동과 장관을 우리에게 선사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0: 네, 이 오마가리 불꽃 대회를 보시고자 하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인터넷 검색 사이트, 예를 들어서 구글 검색으로 한글로 오마가리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스페이스를 띄고 영문으로 NHK라고 입력을 하시면 2022년과 2023년의 불꽃놀이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화면 오른쪽 위에 언어에서 영어 홈페이지로 바꿔서 화면 오른쪽 위에 나오는 검색창 Search NHK에서 영문으로 오마가리라고 입력을 하시면 작년 불꽃 대회 영업한 짧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올해 오마가리 불꽃 대회가 끝나면은요, 짧은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 PD에게 저희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광 정보는 8월 29일 토요일에 개최되는 오마가리 불꽃 대회 제98회 전국의 불꽃 경기 대회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1: 네, 이어서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최근에 게재한 콘텐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최신 뉴스 코너 아래에는 일본의 다양한 장르의 정보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 코너가 있습니다. 게재된 지 3개월이 되면 원칙적으로 게재가 종료되기 때문에 아직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제목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먼저 빛의 벼이삭이 빛나는 간토 축제 열려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복도에서 걸레질 경주라는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어서 가가와현 마루가메시 부채 생산이 절정맞아.
1: 네, 그리고 히로시마 원폭 투하 81년 평화 기념식 열려.
0: 네, 그리고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의 최신작 발매라고 하는 짧은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최신 방송 코너에서는 전에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접속자들이 많은 인기 콘텐츠가 있습니다. 예술과 환대, 환거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좀처럼 그 일반 공개되는 일이 없는 이 귀중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NHK 월드 재팬에서는 여러 콘텐츠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NHK 월드 재팬 하나 카페 저희 방송은 무료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하나 카페 어떠셨어요?

0: 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이나 감상 아니면 궁금하신 점 근황 보고도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저희 방송에서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카페 등 프로그램과 컨텐츠에 관한 감상 그리고 사연은 기존의 메일 보내기에서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 아니면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들 이제 거의 여름 휴가도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요. 휴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저희 방송에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작별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충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뷰도 관광정보와 저희 NHK월드재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새로운 콘텐츠 많이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앞부분에서 저희가 태풍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은 지난 13일 저녁부터 이 도쿄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치바현에서 정말 많은 비가 내려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 네, 이 치바현에서는 지난 13일 저녁 이후에 이 선상 강수대가 아주 여러 곳에서 잇따라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14일 아침에 걸쳐서 22개 지자체에 레벨 5의 폭우 특별 경보가 또 그리고 6개 시에는 레벨 5의 토사재해 특별 경보가 한때 발표됐습니다.
0: 네, 치바시에서는 불과 12시간 정도에 이 평년 8월 한달 분의 약 3배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1: 네, 정말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내렸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많은 인적 피해와 또 재산 피해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 뉴스에서도 피해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계속 그 다음 날도 더 많이 피해가 있었고 이런 또 인명 피해도 많았다 이런 뉴스를 전하면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저희 방송과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전해드리는 뉴스만으로는 정말 바로바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 피해 상황의 변화가 아주 컸었습니다.
1: 네, 이번 폭우로 치바현에서는 침수된 면적이 적어도 이 도쿄의 순환선이죠. 야마노테 선의 안쪽에 절반에 해당하는 31제곱킬로미터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측량회사의 분석으로 밝혀졌는데요. 야마노테선이라고 하면 도쿄 중심부를 달리는 이 JR 동일본의 순환 전철입니다. 네, 이거 거리가 약 34.5km이고요. 각 1시간 사이에 한 바퀴 돌수 있는 그런 노선이죠. 이 야마노테선의 안쪽 면적의 약 절반에 상당하는 부분이 침수됐다고 하니까 정말 그 피해가 엄청났다. 이런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지난달 28일에 발생했던 쿠마모토 지진, 그리고 이번에 치바현의 이 폭우로 많이 피해를 입으신 분, 이재민들, 지금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시고요. 어려운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저희들도 함께 기원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앵까 마을의 앵까리이신 이종풍님으로부터 정말 반가운 근황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서울 앵까 마을 카페지기 앵까리 이종풍입니다. 이재욱 아나운서님, 이충경 아나운서님, 오래간만입니다. 이달 8월 정기 모임에서는 아주 귀한 분이 참석을 했죠. 다름 아닌 NHK 국제라디오 한국어 방송에도 수차례 출연했던 자포니즘 연구가인 이주영 작가가 서울 앵까 마을을 탐방해서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처음 방문인지라 궁금한 점이 있다 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먼저 제가 앵까를 접하게 된 계기부터 서울 앵까 마을 개설까지 여러 가지 활동 등등의 이야기를 했지요. 인터뷰 내용은 이주영의 자포니즘과 현대 일본 사회라는 테마로 시사 일본 연구소와 시사 리빙 신문의 칼럼에 올린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울 앵까 마을의 광고 효과도 좀 있겠지요? 기대해 봅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내용은 일본의 작곡가 히사이시조의 대담집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듣는다'는 전체 표지 문구가 있다고 하고요. 서울 앵까 마을은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부른다 라는 문구로 시작해서 일본 문화가 해외에서 외국인들과 공존하고 활용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현상으로서 한국 시니어들의 일상을 단면적으로 볼수 있는 서울 앵까 마을이 본보기라면서 이좀 독특한 취미 활동인데 이런 동호회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회원들이 일본어로 앵까 부르는 노래 실력도 대단하고 또 일본어도 아주 능숙하다며 칭찬 일색이어서 아주 고무되었습니다. 이주영 작가님이 바쁜 시간에 정기 모임 끝나고 티타임까지 함께했지요. 이상으로 8월 정기 모임 사연이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영 작가님이 또 여기 앵까마을까지 가셨네요.
0: 그러시군요. 아, 여기에서 이지영 작가님도 그러면은 앵카를 부르셨을까요? 아니면은 샹송을 부르셨을까요?
1: 글쎄요, 아마 양쪽 다뭐 일본 전문가이자 또 프랑스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뭐다
0: 네.
1: 실제 실력은 있으실 건데 다 부르셨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야, 아무튼 저희들도 사실 그꼭 가보고 싶고 아니면 이종풍님 일본에 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은 사연을 내용을 우리 이주영 작가님께서 대신 물어보시고 소개해 주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0: 네, 인터뷰해 주신 그 내용도 혹시 저희들에게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들에게도 꼭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마치 그 이주영님께서 우리 하나 카페 그 대사, 홍보 대사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네, 앵까리 이종풍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 대구광역시에 사시는 저희의 열렬한 애청자시죠? 구원모님으로부터 받은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모님은 7월 13일에 낭종 제거 수술을 받으시고, 또 지난주에는 수술한 부위에 실밥을 풀었다라고 하는 사연을 보내주셨었습니다. 네, 이전처럼 전시회, 그리고 미술전 참관도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서 많은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두통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0: NHK 올드재팬 한국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7회 국제서화 교류전 및 제10회 대한민국 청년 작가 선정전에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대구 서단 발전과 한국, 중국, 대만 간의 상호 간 우호 증진을 바탕으로 양국의 서화 교류를 통해서 민간 외교는 물론 문화예술 관광 등 양국 작가들이 상호 왕래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국익과 그리고 대구의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리라 기대하기 위해서 기획된 전시입니다. 촬영한 전시 작품은 참고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끝이라고 보내주셨네요.
1: 네, 많은 네. 작품 사진들을 보내주셨죠?
0: 네, 뭐 40장 정도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보니까 여기 네. 서화전답게 서예의 액자 같은 것도 있지만 또 풍경화 같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뭐 달마대사 같은 분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아유 정말 다양한 그림들과 서예 작품들이 있네요.
0: 네, 아무래도 이 한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대만 여기에서는 서예가 공통적인 문화라고 할까요? 이렇게 같이 같은 문화권에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에 이렇게 서화를 모아놓은 전시회 아주 뜻깊은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동양화 아니면 또 서예 그래서 흑백만인가 그랬더니 그림은 아주 컬러풀하고 굉장히 물론 서예 작품들은 다 흑백이지만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네. 정말 볼만하고 멋진 작품들이었습니다.
0: 네. 이렇게 사진도 다 함께 보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네, 오늘은 일본 여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키타현의 오마가리 불꽃놀이 대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 오마가리 불꽃놀이 대회는 정식으로는요, 전국 불꽃놀이 경기대회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제98회를 맞이합니다. 이 대회는 단순히 관광객을 즐겁게 하는 그런 불꽃놀이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 불꽃을 만드는 불꽃 장인들이 각자의 솜씨를 겨루는 1년에 한 번 있는 정말 큰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이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 그것만으로 끝나질 않는 거예요.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작품으로서의 이 불꽃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불꽃놀이를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1: 저는 이제 역시 도쿄에서 제일 유명한 스미다가와 불꽃놀이 네. 직접 가서 봤습니다. 꽤 오래됐죠. 네. 오래됐는데 지금은 못 갈 거예요. 근데 일본은 여름이 불꽃놀이 도쿄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0: 그렇죠. 네.
1: 오마가리 불꽃놀이는 못 가봤는데요. 제가 뉴스나 테레비에서 소개를 많이 해서 봤는데 저도 이제 스미다가와나 이런 아니면 뭐 테레비에서 많이 봤는데 이 오마가리 불꽃놀이에 제가 인상이 가장 남았던 것은 역시 뭐 엄청난 다양한 불꽃들이 그 쏘아 올려지고 밤하늘에 수를 놓는데 여기는 거의 마지막쯤 되면 꼭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가로로 옆으로 굉장히 넓게 퍼지면서 거기서 마치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그런 아주 느낌의 불꽃놀이를 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곳과 좀 색다르고 물론 다른 곳도 다 멋있지만 굉장히 인상에 남는 그런 불꽃놀이입니다.
0: 네.
1: 그래서 올해는 98회 거의 100회에 가까워졌는데요. 이 전국 불꽃놀이 경기대회 8월 29일 토요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0: 네, 이 불꽃이라고 하면 밤하늘에 쏘아져 올리는 아름다운 불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이 전국 불꽃 경기대회에서는 낮에 쏘아 올려지는 이 히루하나비라고 해서요. 해가 지기 전에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꽃 경연대회로서는 이와 같이 하는 거는 일본에서 유일한데요. 이 빛 대신에 연기의 색채와 변화하는 모습으로 매혹적인 불꽃을 서로 겨룬다고 합니다. 섬세하면서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얼마나 색채를 선명하게 표현해내느냐가 이 불꽃 장인들의 실력을 보여줍니다.

0: 주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이 히르 하나비, 그러니까 낮 불꽃이죠. 여기서 오후 5시 10분부터 6시까지 개최됩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이 밤불꽃 요루 하나비라고 해서 직경 30cm 정도의 불꽃 두 발과 그 다음에 2분 30초간에 이 불꽃 장인들이 각자 창작한 창조 불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서로 경연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 소개에 따르면요. 색깔, 소리, 리듬, 입체감 등을 잘 조합해서 2분 30초 동안의 이 구성과 연출을 통해서 기술과 창의성을 담고 또 불꽃 이름으로 표현한 이 세계관을 밤하늘에 묘사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불꽃이 주역인 밤하늘의 쇼가 됩니다.
0: 쏘아 올려지는 불꽃 수는 약 18,000발이라고 합니다. 이 주최자가 준비한 공식 관람석의 판매는 지난달에 끝났는데요. 나머지는 이 행사장 부근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보는 그런 식으로 관람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이 도쿄에서 오마가리까지는요, 아키타 신칸센 고마치 호를 타면요, 한 3시간 15분 정도로 갈아타지 않고도 한 번에 갈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식 관람석이 이미 매진됐기 때문에 계속 서서 불꽃놀이를 보는 것은 좀 지칠 수도 있겠네요.
0: 네, 그래서 NHK에서는요, 국내 방송으로 BS, 그러니까 위성 TV에서 29일 오후 6시 50분부터 생중계로 이 불꽃놀이를 방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일본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꼭 NHK BS로 생중계로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저도 이제 올해도 역시 못 가고 좀 생중계 방송을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올해는 또 어떤 감동과 장관을 우리에게 선사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0: 네, 이 오마가리 불꽃 대회를 보시고자 하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인터넷 검색 사이트, 예를 들어서 구글 검색으로 한글로 오마가리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스페이스를 띄고 영문으로 NHK라고 입력을 하시면 2022년과 2023년의 불꽃놀이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화면 오른쪽 위에 언어에서 영어 홈페이지로 바꿔서 화면 오른쪽 위에 나오는 검색창 Search NHK에서 영문으로 오마가리라고 입력을 하시면 작년 불꽃 대회 영업한 짧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올해 오마가리 불꽃 대회가 끝나면은요, 짧은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 PD에게 저희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광 정보는 8월 29일 토요일에 개최되는 오마가리 불꽃 대회 제98회 전국의 불꽃 경기 대회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1: 네, 이어서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최근에 게재한 콘텐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최신 뉴스 코너 아래에는 일본의 다양한 장르의 정보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 코너가 있습니다. 게재된 지 3개월이 되면 원칙적으로 게재가 종료되기 때문에 아직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제목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먼저 빛의 벼이삭이 빛나는 간토 축제 열려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복도에서 걸레질 경주라는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어서 가가와현 마루가메시 부채 생산이 절정 맞아.
1: 네, 그리고 히로시마 원폭 투하 81년 평화 기념식 열려.
0: 네, 그리고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의 최신작 발매라고 하는 짧은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최신 방송 코너에서는 전에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접속자들이 많은 인기 콘텐츠가 있습니다. 예술과 환대, 환거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좀처럼 그 일반 공개되는 일이 없는 이 귀중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NHK 월드 재팬에서는 여러 콘텐츠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NHK 월드 재팬 하나 카페 저희 방송은 무료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하나 카페 어떠셨나요?

0: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이나 감상 아니면 궁금하신 점 근황 보고도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저희 방송에서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카페 등 프로그램과 컨텐츠에 관한 감상 그리고 사연은 기존의 메일 보내기에서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 아니면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들 이제 거의 여름 휴가도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요. 휴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저희 방송에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작별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네팔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지금까지 양국에서 총 586명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 네팔에서는 1,900명 이상이 실종된 상황이며 일본인 5명과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대량의 토사 등이 강을 차단해 생겨난 것으로 보이는 자연댐 호수가 확인돼 2차 재해 위험도 지적되는 등 구조활동은 난항 중입니다. 네팔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는 지난 26일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네팔에서는 중부 라수와 지역에서 대량의 토사와 물이 유입됐습니다. 네팔의 재해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579명의 사망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실종자가 크게 늘어나 1,924명에 달합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네팔에서 투어에 참가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일본인 5명과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네팔과의 국경을 따라 이어진 티베트 자치구의 르카쩌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중국 국영 매체는 지금까지 7명이 사망하고 554명이 실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1: 미국 FRB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워시 의장은 28일 서부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강연하고 FRB가 지금 가장 주력해야 할 것은 물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상태가 이어진다면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고도 발언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시사했습니다. FRB의 워시 의장은 서부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강연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강연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 개인 소비는 견조하고 고용도 매우 안정적이라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물가에 대해서는 목표인 2%의 인플레이션율을 웃돌고 있어 FRB가 지금 가장 주력해야 할 것은 물가 문제라고 말해 고물가 대응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강조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또 인플레이션율이 목표를 향해 명확하고 충분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고 말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시사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재가속에 대한 경계감에서 FRB가 이르면 연내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뿌리 깊습니다. 또 FRB 내부에서도 조기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워시 의장이 이끄는 FRB가 연내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0: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삼림 화재가 발생한 데 따라 고이즈미 방위상은 국제긴급원조활동으로서 현지에서 진화활동을 하기 위해 자위대 부대를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8일 오후 기자단에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삼림 화재가 발생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뢰를 받아 국제긴급원조활동으로 현지에서 진화활동을 하기 위해 자위대의 부대 파견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육상자위대의 헬기 3대를 실은 해상자위대의 수송함이 인도네시아를 향해 출발합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위성, 자위대로서 재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의 사람들을 위해 피해 확대 방지를 목표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지울 수 있는 볼펜을 판매하는 필기구 제조사 파일럿 코퍼레이션이 한국 제조사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재판에서 도쿄지방재판소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입과 판매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파일럿 코퍼레이션은 쓴 글자를 전용 고무로 문지르면 지울 수 있는 볼펜을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한국 필기구 제조사 크라운 볼펜의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수입과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제조사 측은 특허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고 일본에서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지할 필요는 없다며 재판에서 다투어 왔습니다. 28일 판결에서 도쿄지방재판소의 시부야 가츠미 재판장은 한국 제조사 제품은 글씨를 지우기 위해 마모성이 낮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일럿 측의 특허 범위 내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제조사는 제품의 선전을 위해 일본 전시회에 출품한 적이 있어 특허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품의 수입과 판매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0: 한국에서 말과 관련된 일에 대해 배우고 있는 고등학생이 일본 전국의 공립고등학교에서 유일하게 경주말을 생산하는 신히다카초에 있는 고등학교를 방문해 말을 통해 교류를 깊이 했습니다. 홋카이도 신히다카초에 있는 시즈나이 농업고등학교를 방문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기수나 조교사 등 말에 관련된 일에 대해 배우고 있는 한국 경마축산고등학교의 학생 12명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처음에 부지 안에 있는 마구간을 방문해 농업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어린 말을 끌며 걸었습니다. 그 후 교내에서 서로의 고등학교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장래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등을 이야기하며 말의 화제를 통해 교류를 깊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남학생은 일본 경마에 대한 이야기 등을 하며 교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시즈나이 농업고등학교의 남학생은 한국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며 말의 기분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1: 세계 4대 테니스 대회 중 하나인 전미오픈 남자 단식 예선 3차전에서 이번 시즌을 끝으로 현역 은퇴를 표명한 니시코리 케이 선수가 20세 사카모토 레이 선수에게 스트레이트로 패해 현역으로는 마지막인 4대 대회의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현역 은퇴를 표명한 한때 세계 랭킹 4위였던 36세 니시코리 선수는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전미오픈 남자 단식에 주최자 추천으로 예선부터 출전하고 있습니다. 니시코리 선수는 28일 현역으로는 마지막이 되는 4대 대회 본선 진출이 걸린 예선 3차전에서 사카모토 레이 선수와 대전했지만 스트레이트로 패했습니다. 니시코리 선수를 꺾은 사카모토 선수는 처음으로 전미 오픈의 본선 진출이 결정됐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쿄전력은 원전 사고로 핵연료가 녹아버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3호기 원자로 바닥에 최대 약 3m의 구멍이 뚫려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멜트다운이 일어났던 1호기부터 3호기에서 원자로 바닥 부분의 자세한 상황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 총무성이 28일 발표한 도쿄 23구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가 2025년 평균을 100으로 했을 경우에 속보치로 102.3을 기록해 작년 동월 대비 1.8% 상승했습니다. 주요 항목에서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이 3.6% 상승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1번 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확실히 외워버리세요.
0: 오늘은 제26과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미야, 가이또, 집주인 하루상은 공원에 오하나미, 벚꽃 구경을 왔습니다. 오하나미는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즐기는 봄철 풍습인데요. 벚꽃을 보면서 산책하거나 벚꽃나무 아래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죠. 탐과 그 일행은 돗자리를 깔고 벚꽃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0: 그럼 제2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4: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가이토가 돗자리 한가운데에 도시락을 늘어놓고 말합니다.
2: 오벤토다요.
0: 도시락이야.
2: 僕가 作ったんだ. どうぞ.
0: 내가 만들었어. 자.
1: 색깔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감격한 미야가 말합니다.
3: 기래.
0: 예쁘다.
1: 탐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놀랍니다.
3: すごい.
0: 대단하다.
3: い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탐은 먼저 계란말이를 먹습니다.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1: 미야가 말합니다.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0: 카이토는 정말 요리를 잘하네.
1: 카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0: 나 셰프가 되고 싶어.
1: 미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4: 이네.
0: 좋지.
1: 셰프가 되고 싶다는 가이토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가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4: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卵焼き는
0: 이 계란말이입니다.
5: 卵焼き
0: 계란말이는 푼 계란에 맛국물과 설탕 등을 넣고 돌돌 말면서 굽는데요. 도시락 반찬으로 안성맞춤이죠.
5: 아마쿠테의
0: 원형은 이 형용사인
5: 아마이,
0: 달다입니다.
5: 오이시는
0: 맛있다지요.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개 이상의 형용사를 연결하는 표현입니다. 이 형용사의 경우는 끝에 이를
5: 그때로
0: 바꾸면 됩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아마이를

0: 아마 그때
1: 로 바꾸고
0: 오이시를
1: 연결해서
0: 아마 그때 오이시라고
1: 하면 됩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0: 아마 그때 오이시이데스. この卵焼き 아마 그때 오이시이데스.
2: 잘 따라하셨어요?
1: 그럼 공원을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上野公園どうでしたか?
4: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1: 뜻을 확인할까요?
3: 上野公園どうでしたか?
2: 上野公園 어땠어요?
0: 上野公園은
1: 上野公園, 도쿄에 있는 큰 공원이죠.
0: どうでしたか?
1: 는 어땠어요? 과거의 소감을 묻고 있습니다.
4: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2: 넓고 예쁘고 아주 좋았어요.
0: 広くて는
1: 이 형용사
0: 広い
1: 넓다를 뒤에 오는 형용사로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0: 綺麗で는
1: 나 형용사
0: 綺麗な
1: 예쁘다를 다음에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나 형용사를 다음 형용사로 연결할 때는 나를 떼고
0: 네를
1: 붙입니다.
0: とても良かったです.
1: 는 아주 좋았어요. 입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0: 広くて綺麗で 広くて綺麗で とても良かったです.
1: 그럼 이 밖에도 느낀 점을 말해볼까요? 고양이 모양의 장식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가정해보세요. 작고 귀엽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작다는
0: 지사이, 지사이.
1: 귀엽다는
0: 가와이, 가와이
1: 입니다. 맨 끝에 동의를 구하는 네를 붙여서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5: 小さくて可愛いですね。小さくて可愛いですね。
1: 여러분이 일본 전차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정확하고 편리하네요라고 말해 보세요. 정확하다는
0: 正確な 正確な
1: 편리하다는
0: 便利な 便利な
1: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3: 正確で便利ですね。正確で便利ですね。
2: 잘 따라하셨어요?
1: 오늘의 추가 표현은 도시락을 꺼내놓으면서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6: どうぞ.
0: どうぞ.
1: 는 자, 드세요. 여기 있어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식사 같은 걸 권할 때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허가를 구하거나 뭔가를 건네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2: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0: どうぞ.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お弁当だよ. 僕が作ったんだ. どうぞ.
7: きれい.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6: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7: いいね.
8: はるさんの知恵袋.
2: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벚꽃 구경, 오하나미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1: 일본에서는 3월부터 5월경에 걸쳐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벚꽃이 피는데요. 벚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각지의 개화 예상이나 개화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 정보를 봐가면서 벚꽃 구경을 가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많죠.
2: 그렇군요. 다들 어떤 곳에서 오하나미를 하나요?

0: 갈까?
1: 가까운 공원이나 벚꽃 가로수 아래를 걷기도 하고 벚꽃 명소까지 일부러 보러 가기도 하는데요. 도쿄에서는 우에노 공원이나 신주쿠 교엔 같은 데가 벚꽃 구경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스미다가와 강이나 메구로가와 강가의 벚꽃 가로수도 인기가 있습니다. 조명을 받은 밤 벚꽃도 정취가 있어 볼만하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0: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충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유독 관광 정보와 저희 NHK월드 재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새로운 콘텐츠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지난주 이 시간에는 앞부분에서 저희가 태풍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은 지난 13일 저녁부터 이 도쿄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치바현에서 정말 많은 비가 내려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 네, 이 치바현에서는 지난 13일 저녁 이후에 이 선상 강수대가 아주 여러 곳에서 잇따라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14일 아침에 걸쳐서 22개 지자체에 레벨 5의 폭우 특별 경보가 또 그리고 6개 시에는 레벨 5의 소사재해 특별 경보가 한때 발표됐습니다.
0: 네, 치바시에서는 불과 12시간 정도에 이 평년 8월 한달 분의 약 3배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1: 네, 정말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내렸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많은 인적 피해와 또 재산 피해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 뉴스에서도 피해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계속 그 다음 날도 더 많이 피해가 있었고 이런 또 인명 피해도 많았다 이런 뉴스를 전하면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저희 방송과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전해드리는 뉴스만으로는 정말 바로바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 피해 상황의 변화가 아주 컸었습니다.
1: 네, 이번 폭우로 치바현에서는 침수된 면적이 적어도 이 도쿄의 순환선이죠. 야마노떼 선의 안쪽의 절반에 해당하는 31제곱킬로미터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측량회사의 분석으로 밝혀졌는데요. 야마노떼선이라고 하면 도쿄의 중심부를 달리는 이 JR 종일보원의 순환 전철입니다. 네, 이거 거리가 약 34.5km이고요. 각 1시간 사이에 한 바퀴 돌수 있는 그런 노선이죠. 이 야마노떼선의 안쪽 면적의 약 절반에 상당하는 부분이 침수됐다고 하니까 정말 그 피해가 엄청났다. 이런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지난달

0: 정말 반가운 근황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서울 앵까마을 카페지기 앵까리 이종풍입니다. 이재욱 아나운서님, 이춘경 아나운서님, 오래간만입니다. 이달 8월 정기 모임에서는 아주 귀한 분이 참석을 했죠. 다름 아닌 NHK 국제라디오 한국어 방송에도 수차례 출연했던 자포니즘 연구가인 이주영 작가가 서울 앵까마을을 탐방해서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처음 방문인지라 궁금한 점이 있다 하여서 인터뷰를 하면서 먼저 제가 앵까를 접하게 된 계기부터 서울 앵까마을 개설까지 여러 가지 활동 등등의 이야기를 했지요. 인터뷰 내용은 이주영의 자포니즘과 현대 일본 사회라는 테마로 시사 일본 연구소와 시사 리빙신문의 칼럼에 올린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울 앵까마을의 광고 효과도 좀 있겠지요? 기대해 봅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내용은 일본의 작곡가 히사이시조의 대담집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듣는다는 전체 표지 문구가 있다고 하고요. 서울 앵까마을은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부른다라는 문구로 시작해서 일본 문화가 해외에서 외국인들과 공존하고 활용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현상으로서 한국 시니어들의 일상을 단면적으로 볼수 있는 서울 앵까마을이 본보기라면서 이좀 독특한 취미 활동인데 이런 동호회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회원들이 일본어로 앵까 부르는 노래 실력도 대단하고 또 일본어도 아주 능숙하다며 칭찬 일색이어서 아주 고무되었습니다. 이주영 작가님이 바쁜 시간에 정기 모임 끝나고 티타임까지 함께했죠. 이상으로 8월 정기 모임 사연이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영 작가님이 또 여기 앵까마을까지 가셨네요.
1: 그러시군요. 아,
0: 네.
1: 여기에서 이지영 작가님도 그러면은 앵까를 부르셨을까요? 아니면은 샹송을 부르셨을까요?
0: 글쎄요, 아마 양쪽 다뭐 일본 전문가이자 또 프랑스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뭐다
1: 네.
0: 실제 실력은 있으실 건데 다 부르셨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1: 네.
0: 야, 아무튼 저희들도 사실 그꼭 가보고 싶고 아니면 이종풍님 일본에 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은 사연을 내용을 우리 이주영 작가님께서 대신 뭐 물어보시고 소개해 주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1: 네, 인터뷰해 주신 그 내용도 혹시 저희들에게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들에게도 꼭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마치 그 이주영님께서 우리 하나 카페 그 대사, 홍보 대사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네, 앵까리 이종풍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 대구광역시에 사시는 저희의 열렬한 애청자시죠. 구원모님으로부터 받은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모님은 7월 13일에 낭종 제거 수술을 받으시고 또 지난주에는 수술한 부위에 실밥을 풀었다라고 하는 사연을 보내주셨었습니다. 네, 이전처럼 전시회 그리고 미술전 참관도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서 많은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두통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NHK 올드재팬 한국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7회 국제서화 교류전 및 제10회 대한민국 청년 작가 선정전에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대구 서단 발전과 한국, 중국, 대만 간의 상호 간 우호 증진을 바탕으로 양국의 서화 교류를 통해서 민간 외교는 물론 문화예술, 관광 등 양국 작가들이 상호 왕래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국익과 그리고 대구의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리라 기대하기 위해서 기획된 전시입니다. 촬영한 전시 작품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끝이라고 보내주셨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많은 작품 사진들을 보내주셨죠?
1: 네. 네, 뭐 40장 정도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보니까 역시
1: 네.
0: 서화전답게 이게 서예의 어떤 액자 같은 것도 있지만 또 풍경화 같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0: 뭐 달마대사 같은 분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아유, 정말 다양한 그림들과 서예 작품들이 있네요.
1: 네, 아무래도 이 한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대만. 여기에서는 서예가 공통적인 문화라고 할까요? 이렇게 같이 같은 문화권에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의 이렇게 서화를 모아놓은 전시회 아주 뜻깊은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동양화 아니면 또 서예, 그래서 흑백만인가 그랬더니 그림은 아주 컬러풀하고 굉장히, 물론 서예 작품들은 다 흑백이지만,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정말 볼만하고 멋진 작품들이었습니다.
1: 네. 이렇게 사진도 다 함께 보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어서 관광 정보입니다. 네, 오늘은 일본 여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키타현의 오마가리 불꽃놀이 대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오마가리 불꽃놀이 대회에는 정식으로는요, 전국 불꽃놀이 경기대회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제98회를 맞이합니다. 이 대회에는 단순히 관광객을 즐겁게 하는 그런 불꽃놀이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 불꽃을 만드는 불꽃 장인들이 각자의 솜씨를 겨루는 1년에 한번 있는 정말 큰 무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이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 그것만으로 끝나질 않는 거예요. 관객들에게 이 감동을 주는 예술 작품으로서의 이 불꽃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불꽃놀이를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0: 저는 이제 일 역시 도쿄에서 제일 유명한 스미다가와 불꽃놀이
1: 네.
0: 직접 가서 봤습니다. 꽤 오래됐죠.
1: 네.
0: 오래됐는데 지금은 못갈 거예요. 근데 뭐 일본은 여름이 불꽃놀이 도쿄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1: 그렇죠.
0: 이
1: 네.
0: 오마가리 불꽃놀이는 못 가봤는데요. 제가 뉴스나 테레비에서 소개를 많이 해서 봤는데, 저도 이제 스미다가와나 이런 아니면 뭐 테레비에서 많이 봤는데, 이 오마가리 불꽃놀이에 제가 인상이 가장 남았던 것은 역시 뭐 엄청난 다양한 불꽃들이 그 쏘아 올려지고 밤하늘에 수를 놓는데, 여기는 거의 마지막쯤 되면 꼭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가로로 옆으로 굉장히 넓게 퍼지면서 거기서 마치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그런 아주 느낌의 불꽃놀이를 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곳과 좀 색다르고, 물론 다른 곳도 다 멋있지만 굉장히 인상에 남는 그런 불꽃놀이입니다. 그래서
1: 네.
0: 올해는 98회, 거의 100회에 가까워졌는데요. 이 전국 불꽃놀이 경기대회 8월 29일 토요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1: 네, 이 불꽃이라고 하면 밤하늘에 쏘아져 올리는 아름다운 불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이 전국 불꽃 경기대회에서는 낮에 쏘아 올려지는 이 히루하나비라고 해서요. 해가 지기 전에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꽃 경연 대회로서는 이와 같이 하는 거는 일본에서 유일한데요. 이빛 대신에 연기의 색채와 변화하는 모습으로 매혹적인 불꽃을 서로 겨룬다고 합니다. 섬세하면서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얼마나 색채를 선명하게 표현해 내느냐가 이 불꽃 장인들의 실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이 히루 하나비. 그러니까 낮 불꽃이죠. 여기서 오후 5시 10분부터 6시까지 개최됩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이 밤불꽃 요루하나비라고 해서 직경 30cm 정도의 불꽃 두 발과 그다음에 2분 30초간에 이 불꽃 장인들이 각자 창작한 창조 불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서로 경연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 소개에 따르면요, 색깔, 소리, 리듬, 입체감 등을 잘 조합해서 2분 30초 동안의 이 구성과 연출을 통해서 기술과 창의성을 담고, 또 불꽃 이름으로 표현한 이 세계관을 밤하늘에 묘사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불꽃이 주역인 밤하늘의 쇼가 됩니다.
1: 쏘아 올려지는 불꽃 수는 약 18,000발이라고 합니다. 이 주최자가 준비한 공식 관람석의 판매는 지난달에 끝났는데요. 나머지는 이 행사장 부근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보는 그런 식으로

0: 람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이 도쿄에서 오마가리까지는요, 아키타 신칸센 고마치 호를 타면요, 한 3시간 15분 정도로 갈아타지 않고도 한 번에 갈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식 관람석이 이미 매진됐기 때문에 계속 서서 불꽃놀이를 보는 것은 좀 지칠 수도 있겠네요.
0: 네, 그래서 NHK에서는요, 국내 방송으로 BS, 그러니까 위성 TV에서 29일 오후 6시 50분부터 생중계로 이 불꽃놀이를 방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일본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꼭 NHK BS로 생중계로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저도 이제 올해에도 역시 못 가고 좀 생중계 방송을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올해는 또 어떤 감동과 장관을 우리에게 선사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0: 네, 이 오마가리 불꽃 대회를 보시고자 하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인터넷 검색 사이트, 예를 들어서 구글 검색으로 한글로 오마가리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스페이스를 띄고 영문으로 NHK라고 입력을 하시면 2022년과 2023년의 불꽃놀이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화면 오른쪽 위에 언어에서 영어 홈페이지로 바꿔서 화면 오른쪽 위에 나오는 검색창 Search NHK에서 이 영문으로 오마가리라고 입력을 하시면 작년 불꽃 대회 영업한 짧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올해 오마가리 불꽃 대회가 끝나면은요, 짧은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 PD에게 저희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오늘 관광 정보는 8월 29일 토요일에 개최되는 오마가리 불꽃 대회 제98회 전국 불꽃 경기 대회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1: 네, 이어서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최근에 게재한 콘텐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최신 뉴스 코너 아래에는 일본의 다양한 장르의 정보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 코너가 있습니다. 게재된 지 3개월이 되면 원칙적으로 게재가 종료되기 때문에 아직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중에 일부를 제목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먼저 빛의 벼이삭이 빛나는 간토 축제 열려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복도에서 걸레질 경주라는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어서 가가와현 마루가메시 부채 생산이 절정 맞아.
1: 네, 그리고 히로시마 원폭 투하 81년 평화 기념식 열려.
0: 네, 그리고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의 최신작 발매라고 하는 짧은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최신 방송 코너에서는 전에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접속자들이 많은 인기 콘텐츠가 있습니다. 예술과 환대, 환거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예, 좀처럼 그 일반 공개되는 일이 없는 이 귀중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NHK 월드 재팬에서는 여러 콘텐츠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NHK 월드 재팬 하나 카페 저희 방송은 무료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이나 감상 아니면 궁금하신 점, 근황 보고도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저희 방송에서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0: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카페 등 프로그램과 컨텐츠에 관한 감상 그리고 사연은 기존의 메일 보내기에서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 아니면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들 이제 거의 여름 휴가도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요. 휴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저희 방송에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작별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1번 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확실히 외워버리세요.
0: 오늘은 제26과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미야, 가이또, 집주인 하루상은 공원에 오하나미, 벚꽃 구경을 왔습니다. 오하나미는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즐기는 봄철 풍습인데요. 벚꽃을 보면서 산책하거나 벚꽃나무 아래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죠. 탐과 그 일행은 돗자리를 깔고 벚꽃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0: 그럼 제2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레.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4: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가이토가 돗자리 한가운데 도시락을 늘어놓고 말합니다.
2: 오벤토다요.
0: 도시락이야.
2: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0: 내가 만들었어. 자.
1: 색깔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감격한 미야가 말합니다.
3: 기레.
0: 예쁘다.
1: 탐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놀랍니다.
3: すごい.
0: 대단하다.
3: い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탐은 먼저 계란말이를 먹습니다.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1: 미야가 말합니다.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조수다네.
0: 카이토는 정말 요리를 잘하네.
1: 카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0: 나 셰프가 되고 싶어.
1: 미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4: 이네.
0: 좋지.
1: 셰프가 되고 싶다는 가이토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레.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가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조수다네.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4: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卵焼き는
0: 이 계란말이입니다.
5: 卵焼き
0: 계란말이는 푼 계란에 맛국물과 설탕 등을 넣고 돌돌 말면서 굽는데요. 도시락 반찬으로 안성맞춤이죠.
5: 아마쿠테의
0: 원형은 이 형용사인
5: 아마이,
0: 달다입니다.
5: 오이시는
0: 맛있다지요.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개 이상의 형용사를 연결하는 표현입니다. 이 형용사의 경우는 끝에 이를
5: 그때로
0: 바꾸면 됩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아마이를
5: 아마쿠테로
0: 바꾸고
5: 오이시를
0: 연결해서
5: 아마쿠테 오이시라고
0: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아마쿠테 오이시이데스. この卵焼き 아마쿠테 오이시이데스.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공원을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우에노 공원, どうでしたか?
7: 広くて 綺麗で, 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우에노 공원, どうでしたか?
1: 우에노 공원 어땠어요?
5: 우에노 공원,
0: 은 우에노 공원, 도쿄에 있는 큰 공원이죠.
5: 도우데시다까?
0: 는 어땠어요? 과거의 소감을 묻고 있습니다.
7: 히로크테 기레에데 토테모 요카타데스.
1: 넓고 예쁘고 아주 좋았어요.
5: 히로크테
0: 는 이 형용사
5: 히로이
0: 넓다를 뒤에 오는 형용사로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5: 기레에데
0: 는 나 형용사
5: 기레에나
0: 예쁘다를 다음에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나 형용사를 다음 형용사로 연결할 때는 나를 떼고
5: 네를
0: 붙입니다.
5: とても 요かった です.
0: 는 아주 좋았어요. 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히로크테 히로크테 키레이데 히로크테 키레이데 とても 요かった 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느낀 점을 말해볼까요? 고양이 모양의 장식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가정해보세요. 작고 귀엽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작다는
5: 小さい, 小さい
0: 귀엽다는
5: 可愛い, 可愛い
0: 입니다. 맨 끝에 동의를 구하는 네를 붙여서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3: 小さくて可愛いですね. 小さくて可愛いですね.
0: 여러분이 일본 전차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정확하고 편리하네요라고 말해 보세요. 정확하다는
5: 正確な 正確な
0: 편리하다는
5: 便利な 便利な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8: 正確で便利ですね. 正確で便利ですね.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도시락을 꺼내 놓으면서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 보세요.
9: どうぞ.
5: どうぞ.
0: 는 자, 드세요. 여기 있어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식사 같은 걸 권할 때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허가를 구하거나 뭔가를 건네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1: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どうぞ.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弁当だよ. 僕が作ったんだ. どうぞ.
3: 綺麗.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2: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4: いいね.
10: はるさんの知恵袋.
1: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벚꽃 구경, 오하나미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서는 3월부터 5월경에 걸쳐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벚꽃이 피는데요. 벚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각지의 개화 예상이나 개화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 정보를 봐가면서 벚꽃 구경을 가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많죠.
1: 그렇군요. 다들 어떤 곳에서 오하나미를 합니까?
0: 가까운 공원이나 벚꽃 가로수 아래를 걷기도 하고 벚꽃 명소까지 일부러 보러 가기도 하는데요. 도쿄에서는 우에노 공원이나 신주쿠 교엔 같은 데가 벚꽃 구경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스미다가와 강이나 메구로가와 강가의 벚꽃 가로수도 인기가 있습니다. 조명을 받은 밤 벚꽃도 정취가 있어 볼만하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네팔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지금까지 양국에서 총 586명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 네팔에서는 1,900명 이상이 실종된 상황이며 일본인 5명과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대량의 토사 등이 강을 차단해 생겨난 것으로 보이는 자연댐 호수가 확인돼 2차 재해 위험도 지적되는 등 구조 활동은 난항 중입니다. 네팔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는 지난 26일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네팔에서는 중부 라수와 지역에서 대량의 토사와 물이 유입됐습니다. 네팔의 재해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579명의 사망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실종자가 크게 늘어나 1,924명에 달합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네팔에서 투어에 참가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일본인 5명과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네팔과의 국경을 따라 이어진 티베트 자치구의 르카쩌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중국 국영 매체는 지금까지 7명이 사망하고 554명이 실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1: 미국 FRB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워시 의장은 28일 서부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강연하고 FRB가 지금 가장 주력해야 할 것은 물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상태가 이어진다면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고도 발언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시사했습니다. FRB의 워시 의장은 서부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강연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강연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 개인 소비는 견조하고 고용도 매우 안정적이라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물가에 대해서는 목표인 2%의 인플레이션율을 웃돌고 있어 FRB가 지금 가장 주력해야 할 것은 물가 문제라고 말해 고물가 대응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강조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또 인플레이션율이 목표를 향해 명확하고 충분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고 말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시사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재가속에 대한 경계감에서 FRB가 이르면 연내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뿌리 깊습니다. 또 FRB 내부에서도 조기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워시 의장이 이끄는 FRB가 연내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0: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삼림 화재가 발생한 데 따라 고이즈미 방위상은 국제긴급원조활동으로서 현지에서 진화활동을 하기 위해 자위대 부대를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8일 오후 기자단에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삼림 화재가 발생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뢰를 받아 국제긴급원조활동으로 현지에서 진화활동을 하기 위해 자위대의 부대 파견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육상자위대의 헬기 3대를 실은 해상자위대의 수송함이 인도네시아를 향해 출발합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위성, 자위대로서 재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의 사람들을 위해 피해 확대 방지를 목표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지울 수 있는 볼펜을 판매하는 필기구 제조사 파일럿 코퍼레이션이 한국 제조사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재판에서 도쿄지방재판소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입과 판매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파일럿 코퍼레이션은 쓴 글자를 전용 고무로 문지르면 지울 수 있는 볼펜을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한국 필기구 제조사 크라운 볼펜의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수입과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제조사 측은 특허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고 일본에서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지할 필요는 없다며 재판에서 다투어 왔습니다. 28일 판결에서 도쿄지방재판소의 시부야 가츠미 재판장은 한국 제조사 제품은 글씨를 지우기 위해 마모성이 낮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0: 점에서 파일럿 측의 특허 범위 내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제조사는 제품의 선전을 위해 일본 전시회에 출품한 적이 있어 특허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품의 수입과 판매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1: 한국에서 말과 관련된 일에 대해 배우고 있는 고등학생이 일본 전국의 공립고등학교에서 유일하게 경주말을 생산하는 신히다카초에 있는 고등학교를 방문해 말을 통해 교류를 깊이 했습니다. 홋카이도 신히다카초에 있는 시즈나이 농업고등학교를 방문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기수나 조교사 등 말에 관련된 일에 대해 배우고 있는 한국 경마축산고등학교의 학생 12명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처음에 부지 안에 있는 마구간을 방문해 농업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어린 말을 끌며 걸었습니다. 그 후 교내에서 서로의 고등학교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장래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등을 이야기하며 말의 화제를 통해 교류를 깊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남학생은 일본 경마에 대한 이야기 등을 하며 교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시즈나이 농업고등학교의 남학생은 한국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며 말의 기분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0: 세계 4대 테니스 대회 중 하나인 전미오픈 남자 단식 예선 3차전에서 이번 시즌을 끝으로 현역 은퇴를 표명한 니시코리 케이 선수가 20세 사카모토 레이 선수에게 스트레이트로 패해 현역으로는 마지막인 4대 대회의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현역 은퇴를 표명한 한때 세계 랭킹 4위였던 36세 니시코리 선수는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전미오픈 남자 단식에 주최자 추천으로 예선부터 출전하고 있습니다. 니시코리 선수는 28일 현역으로는 마지막이 되는 4대 대회 본선 진출이 걸린 예선 3차전에서 사카모토 레이 선수와 대전했지만 스트레이트로 패했습니다. 니시코리 선수를 꺾은 사카모토 선수는 처음으로 전미 오픈의 본선 진출이 결정됐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쿄전력은 원전 사고로 핵연료가 녹아버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3호기 원자로 바닥에 최대 약 3m의 구멍이 뚫려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멜트다운이 일어났던 1호기부터 3호기에서 원자로 바닥 부분의 자세한 상황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0: 총무성이 28일 발표한 도쿄 23구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가 2025년 평균을 100으로 했을 경우에 속보치로 102.3을 기록해 작년 동월 대비 1.8% 상승했습니다. 주요 항목에서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이 3.6% 상승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1번 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확실히 외워버리세요.
0: 오늘은 제26과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미야, 가이또, 집주인 하루상은 공원에 오하나미, 벚꽃 구경을 왔습니다. 오하나미는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즐기는 봄철 풍습인데요. 벚꽃을 보면서 산책하거나 벚꽃나무 아래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죠. 탐과 그 일행은 돗자리를 깔고 벚꽃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0: 그럼 제

0: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1: お弁当だよ。僕が作ったんだ。どうぞ。きれい。すごい。いただきます。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2: 가이토가 돗자리 한가운데 도시락을 늘어놓고 말합니다.
1: 오벤토다요.
0: 도시락이야.
1: 僕가 作ったんだ. どうぞ.
0: 내가 만들었어. 자.
2: 색깔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감격한 미아가 말합니다.
3: 기레.
0: 예쁘다.
2: 탐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놀랍니다.
3: すごい.
0: 대단하다.
3: い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2: 탐은 먼저 계란말이를 먹습니다.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2: 미아가 말합니다.
1: 가이토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0: 가이토는 정말 요리를 잘하네.
2: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1: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0: 나 셰프가 되고 싶어.
2: 미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3: いいね.
0: 좋지.
2: 셰프가 되고 싶다는 가이토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お弁当だよ。僕が作ったんだ。どうぞ。きれい。すごい。いただきます。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1: 이네.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この卵焼き는
0: 이 계란말이입니다.
4: 卵焼き
0: 계란말이는 푼 계란에 맛국물과 설탕 등을 넣고 돌돌 말면서 굽는데요. 도시락 반찬으로 안성맞춤이죠.
4: 아마쿠테의
0: 원형은 이 형용사인
4: 아마이
0: 달다입니다.
4: 오이시는
0: 맛있다지요.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개 이상의 형용사를 연결하는 표현입니다. 이 형용사의 경우는 끝에 이를
4: 그때로
0: 바꾸면 됩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아마이를
4: 아마쿠테로
0: 바꾸고
4: 오이시를
0: 연결해서
4: 아마쿠테 오이시라고
0: 하면 됩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아마쿠테 오이시이데스. この卵焼き 아마쿠테 오이시이데스.
2: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공원을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5: 우에노 공원, どうでしたか?
6: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5: 우에노 공원, どうでしたか?
2: 우에노 공원 어땠어요?
4: 우에노 공원은
0: 우에노 공원, 도쿄에 있는 큰 공원이죠.
4: 도우데시타카는
0: 어땠어요? 과거의 소감을 묻고 있습니다.
6: 히로크테 기레데, 토테모 요카타데스.
2: 넓고 예쁘고 아주 좋았어요.
4: 히로크테는
0: 이 형용사
4: 히로이,
0: 넓다를 뒤에 오는 형용사로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4: 기레데는
0: 나 형용사
4: 기레나
0: 예쁘다를 다음에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나 형용사를 다음 형용사로 연결할 때는 나를 떼고
4: 데를
0: 붙입니다.
4: とても 良かったです.
0: 는 아주 좋았어요입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広くて広くて綺麗で広くて綺麗で

の曲を披露しました。シングルチャート16週連続1位を記録しています。宮四郎とピンカラトリオで女の道。